가바라가 미링한 아주 심리 단단 우순 남의 아토와 바우디카 부릉한 아나키 끝끝 아나키 창이 또와 단다 부릉한 아가시 가바라가 기나남을 가실순 가바라가 기나남을 아싸우순 아우 파추춘한 아우 살아보라 보더나 바라라우 땅아